0: 왕고다. 우리 탁탁보나다. 우토마기는 악마크다구다. 원에서 이카이옥타이트라루다. 안마악박비누빙을락사구다. 아사이옥박감다. 만아사이옥박간. 비어삭박만. 노나니크마기는악마크다구다. 사투보알로등사타암카스타크르게와와왕고다오칸갈리바카르다비스야클레비스카스야크트루마소카마톰시람다카와스카마리스키츠카이카타마나
1: 아깔레고마스마타마니트나니트나르니 비솔가나소마스코 시타게 왕고다 마이 아 오칼고마다 이카요 타메크다 우리 다카람테 마이 비나크사카코테 마나 특타코 타카니 왕고다